비암 게 에부웨니 비암 게 자원하나이 자원하나이 에부웨니 비암 게 까마리구냐냐네 아무아유냐냐나이 아무아유냐냐노이 아무아유냐냐노이